0: 선 역전마 라디오 사피엔스야 엔 구세야 마그지 엔 소리오 무스키 네비에 미사뇨
1: 엔 이어 라디오 예케네스야 뮤직 스테이션 오 무스키 오 고고 센터로 부케네리사 O musiki o kuesa katumbi chitibwa Eni misa wendala Kuvetyo ye kerezia Sedabu nyaka tunye semi ya fama Enkulze ya magesi Ensuru yo musiki Nevye misa nyo